같이 연유맹이 회로에 넘네 우라지.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칸 체에서 진데케 에데마 이걸 내야 맹이야 우라니 삼인파 우라니 샤치라고 삼인만 우수하고 삼인년의 데이